0: 近的军事训练活动日益频繁，同时还在日本境内部署中程导弹系统。这些举措对俄国家安全以及东北亚地区的和平与稳定构成直接威胁。如果此类活动继续推进，俄方将采取必要措施，以维护自身的安全利益。 日本近期持续谋求强化军事能力。有韩国学者分析指出，日本正寻求具备自主制定和执行战略的完整权能，意在成为东北亚地区力量重组进程中的独立行为主体。这一发展趋势或将催生东北亚新冷战格局。
1: 日本政府8月发布防卫白皮书，再次确认将在年内修订安保3文件。日方以应对无人机、人工智能等新型战争形态和长期战为由，谋求大幅强化军事能力，并计划提高防卫费。 由韩国、日本学者10日出席一个研讨会时表示，日本正加快拉拢韩国，日方促使韩方签署战时可相互提供军事物资的乌组老乌相互提供协定，但是日本还愿意未来与韩方签署互惠准入协定。最近韩日关系在表面上改善了，但韩方需要注意到，在没有明确目标的情况下，逐步会被纳入日本一方，这将是新冷战进一步扩大的局面。
2: 이제는 일본이 스스로 전략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독자적인 그런 세력 재편의 하나의 행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에
1: 随着海指出，韩美日三国安全合作却会导致东北亚的新冷战情况。
2: 신냉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꾸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신냉전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另外，韩国国内关注韩国政府是否帮助美国向霍尔木斯海峡派兵。对此，由韩国专家分析表示，如果韩国派兵的话，韩国会被视为是加入美国和以色列联盟。如果伊朗将韩国列为敌对国家，不仅通过霍尔木斯海峡会变得困难，连与伊朗关系密切的胡塞武装势力影响范围内的红海航线往来也可能变得困难。전쟁의
3: 목표는 계속 바뀌어왔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상해져서 호르무즈의 안전 항행 복원이라고 하는 게 이 전쟁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 목표가 돼버린 특이한 상황에 와 있는데요.
1: 对于韩国向霍尔木斯海峡派兵，韩国执政党共同民主党、海美决定正式立场，但内部出现反对派兵的声音。其他的进步阵营，包括祖国革新党、进步党等四个政党，都表示反对派兵说，在尹锡悦政府执政期间，也没有向乌克兰派兵。这次更没有派兵的正当理由。
0: 凤凰卫视金之贤、韩国首尔报道。下一节回来，我们继续关注。王毅会见巴西总统首席特别顾问阿莫里。日本前首相表示，应继续尊重"一个中国"原则。